노방아 카르메차 카르메페호 카르마오나 카라티카나택 베팅나토로 나완미로겐 노카이니에슈 예노바 미로완오겐 노베르바모 치오포로 카르첼케로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